0: 아니요, 그러세요 뭐.
1: 웃는 네 바람이 같다고 까깡만.
0: 자니 꼴라이 생각땅 듣듯 야생본 까깡 두릉은 없이 두두 소고 그바랑인 구시 오는 네 밥반 두눙에 아마 꽃이 거꾸로서
1: 들이 여
0: 나 전안고 넣어야지 어 정한테 그 노 정한테 잉록으로 jadi lawan pun kakang ojo bebarengan becik jadi ngalor pun kakang idul di dengosin disik nemu aki si kokrosono
1: iya kang mas misalkan jauh patuku

talking good about me. Ooh. 한목소름으로 또 지름으로 다요. 가토비오 고락하고 지름 바빠 바땡. 에이, 멍땡 똑같아서 그로. 가토비오 고트마가는 파티. 에이! 알다!